아심 샤하니바 사우라자 산시제 진리하 능화세 미지레 카그리다오 시카보 산시제 두쿠나 능화세 아이 투루사테라 하니바 상대바 산시제 진리하 능마세 자활레 카그리다오 티카보 산시제 진리하 능마세 아이 마이바 마하가리 지난이 살아올라 수바라님 순왕보

하나님 샤샤진가오와 나파니 다우리리 미치야 하우라니 다우리니 징가오바 바바니 미샤샤 미치야 치카데 구로방 후타타이 그낭세 바바니 다우리니 미치야 치카데 그랑조 싱싱타이 그낭세 바바니 미샤샤 닝다아가오 Why can't I see